0: 타지 FM 두개 잡거든지
1: 타지 아기네츠게 자 두개 잡 타지 아기네츠게 우리 두는 길라주마타투 아고 광완가시 옹에텐 사이타겐게 아고 사이트소몽다바게임보이 유토가 게티뉴가레가압코버티시엣 소마넷 딜리린더 Women Empowerment Koboto Bolotit and Sergalit No Account is Chetelten Epchinit Chutok Tugul Akalak Chechang Umitenak Weldon Terer Taj Agineske Entang FM Tugetak Orenji
0: Taj FM